0: 밤.
1: 쇼 보이타비쇼 볼레지파 라무샤테 와보지 토벨라 FM 무샤테 와츠보 레보이타비쇼 토벨라 FM 무샤테 와츠보 레보이타비쇼
2: 호주가 미빌링 야르롤레 야 로센크란츠 하마탈라 림포포 고야 오바마 사디 와마토모 와모토모소 fani monare re go lebeletse a snack mahapa tobela fm mo shati wa tsebo le boithabiso